서서 정류장 한 쪽씩 나눠대던 이어폰 넌 내 머릿속 다 땀내도 You're my everything to me 그리고 우리만의 멜로디 노래하는 도화지 위 스며드는